0: 야, 그 자 그러면 미치게 돼 또. 더 빌리.
1: 네. 네.
0: 더 빌리.
1: 네.
0: 야, 야 무슨 더 빌리. 야, 뭐
1: This is not the Billy. This is the Herbert. 야.